이야기는 아쉬워. 겁을 먹고 도망갈 황금님을 접어도 국물 소리에 건졌다. 이혼 가운데 던져놓고 잔뜩 부겨진 종을 치며 본인 빠지게 놓지 말고.